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시홍수방지감음대처사업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현재에서홍수방지및홍수대비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1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전시홍수방지감음대처사업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전성전조홍수방지감음대처사업화상회정신을전달하고기상및홍수방지감음대처형실을분석하고연구판단했습니다관련부문에서홍수방지감음대처사업전개정황및다음단계사업배치를회보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시상하에서는반드시홍수방지감음대처를당전의가장중요한대사로삼고인민지상생명지상을견제하며각항준비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해홍수방지감음대처에서견결이승리해야합니다저수지장마기배치계획을엄격하게집행하고홍수방지순찰방비인력을충분히확보하며위험공사구간과취약재방구간을철저히관리해야합니다강우량이큰기상상황발생시모든위험공사구간에24시간전문인원을배치해순찰과당직근무를시달하고위험상황발견시과학적으로신속히보호하고효과적으로처리해야합니다도시침수취약도로구간방범을억세게틀어지고장마기전에배수구정리우수오수도간소통작업을완성해야합니다인민방공공정지하주차장심갱시공등잠재적위험을엄격하게통제하고위험로후주택구하우스구역지하실등종점부위에대해사전에검사하고로후서구역개조와결북해주거안전우환을제거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감음대처대비책을가열층강화하고수원과영수수요를총괄해군중들의정상적인생활생산질서를보장해야합니다수리농업등부문에서는기술일꾼을조직해전간에신입해군중들을도와시기지역수자원작물상황에맞춰감음대처관계와전간관리방안을제정해고온과감음이농업생산에미치는불리한영향을경감해야합니다각해당부문과고용단위에서는일선종업원들을관심하고과학적으로야외작업시간을배치하며더위예방및체온강하조치를시달해종업원들의신체건강과생명안전을확보해야합니다서선군관아비리위소지위소흠등시지도일군들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6월2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홍수방지및홍수대비사업을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생명지상리념을견결히수립하고홍수방지단계를튼튼히조이며예방통제조치를세분화하고취약점을보완하며홍수방지와홍수대비각항사업을엄격하고실속있으며세밀하게잘해인민군중들의생명재산안전과경제사회의안정적이고질서있는발전을전력으로보장해야합니다장림국은선으로조수호로령구저수지하다문양평안천등지에서하천수위수질재방관리보호저수지운행촌부응급지휘등현장상황을현지고찰하고홍수방지물자비축당직제도실시응급대비책수정양성과우환지점조사정돈등상황을상시하게요해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홍수방지사업은민생복지와직결되고발전의전반적국면과도관련되는만큼조금의방심이나소홀함도있어서는안됩니다홍수방지사업의엄중성복잡성과긴박성을충분히인식하고마비사상요행심리를견결히극복해홍수방지준비각항사업을선제적으로계획하고추진하며예방해야합니다저수지와하천산사태 산홍수 발생 위험지역, 지질재해 위험지점, 농촌저지대 침수 취약지역 등 종점구역, 관건적 지점을 대상으로 그물방식, 용단식 조사를 전개하고 문제 대장을 구축하며 항목별 관리와 정리체계를 시행함으로써 우한을 조기에 발견하고 처리하며 해소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24시간 전담 인원 당직 제도와 지도 간부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정보 보고 경로를 원활히 하며 강우 상황과 수위 변화, 홍수 상황을 면밀히 감측하고 조기 경보, 사전 예측을 잘해 홍수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재해 예방 및 대피 안내를 적시해 발표해야 합니다. 속지 책임, 부문 감독관리 책임을 절실히 다지고 상하 연동, 부문 협동, 전지역 총괄의 홍수방지 사업 기재를 고립 건전히해 중특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대규모 홍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초여름날 혼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모란호는 성화기를 맞이했습니다. 수만주의 모란꽃이 앞다퉈 피어나고 꽃향기가 만방에 넘치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을 찾아 변경향촌의 생태미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모란원에 들어서면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보라색 등 형형색색의 모란꽃들이 층층이 피어 바람이 흔들리며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룹니다. 원내 오솔길을 따라 관광객들은 꽃밭 사이를 거닐며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깁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함께 꽃바다 속에 빠져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곤 합니다. 지금은 모란꽃의 성화기이고 앞으로 작약, 백합 등도 잇따라 꽃을 피울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과 아름다운 경치로 이곳은 시민들의 주말 휴식 명소이자 외지 관광객들이 변경해 조는 풍경을 체험하는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혼촌의 향촌 관광에도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학급 축구 리그가 원만히 막을 내린 가운데 혼촌시 각 소학교에서는 교정체육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축구 활동 방식을 더욱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혼촌시 제2실험소학교에서는 경기 형식을 혁신해 전문 축구 대항전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경기장에서 펼쳐진 치열한 승부는 학생들에게 기량을 겨루고 자신을 뛰어넘는 무대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경기를 통해 훈련을 촉진하고 배움을 촉진함으로써 교정축구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 제6소학교에서는 축구 훈련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련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패스, 위치 선정, 기본볼 공제, 단체 협력 등 전문 훈련을 진행해 축구 기술을 탄탄히 다지고 협동 의식을 키우면서 축구는 학생들의 중요한 체육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기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을 통해 성장을 촉진합니다. 축구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는 학생들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끈기와 불굴의 정신, 포기하지 않는 태도, 단결 협력의 우수한 품성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축구 활동을 통해 교정체육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농후히하고 있으며 5.6융합교육리념의 착지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깊이 추진되면서 주거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생활 품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구역에는 좀비차가 공공공간을 점유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해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고 각종 안전 우환을 초래하고 있어 정돈이 시급합니다. 일부 로후 소구역 아파트 앞뒤 공터에는 녹이 쓸고 폐차 상태에 가까운 차량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좀비차들은 타이어가 꺼지고 차체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차량 내부에 각종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고 먼지와 거미줄이 뒤덮인 경우도 있습니다. 좀비차들이 장기간 주차돼 있을 경우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발생하기 쉬우며 파손된 금속 부품이나 날카롭게 드러난 차체 모서리는 주변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에게 잠재적인 안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중한 공공주차 공간을 장기간 점유해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위생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시민들이 좀비차를 제때 처리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날의 훈촌시 사법구 공천단 훈촌시위 훈촌시 교육국에서는 연합으로 법윤 연변 교정 법률 보급행 법치 특별 강좌를 개최해 학생들이 정확한 법제 관념을 수립하고 자보의식을 증강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양호한 교정법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운동으로 이웃을 잇고 건강한 훈촌을 만듭니다. 2026년 제2기 전국전민건신대회 계열활동이자 훈촌시 제2기 사회구역운동회가 그늘의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성과 흥미성을 겸비하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조화롭게 결부시켰으며 연령과 참가 자격의 문턱을 낮추어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흡인해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협력을 통해 이웃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시홍수방지감음대처사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현재에서홍수방지및홍수대비사업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1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전시홍수방지감음대처사회의를소집사회했습니다회의에서는전성전조홍수방지감음대처사업화상회정신을전달하고기상및홍수방지감음대처형실을분석하고연구판단했습니다관련부문에서홍수방지감음대처사업전개정황및다음단계사업배치를회보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시상하에서는반드시홍수방지감음대처를당전의가장중요한대사로삼고인민지상생명지상을견제하며각항준비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해홍수방지감음대처에서견결이승리해야합니다저수지장마기배치계획을엄격하게집행하고홍수방지순찰방비인력을충분히확보하며위험공사구간과취약재방구간을철저히관리해야합니다강우량이큰기상상황발생시모든위험공사구간에24시간전문인원을배치해순찰과당직근무를시달하고위험상황발견시과학적으로신속히보호하고효과적으로처리해야합니다도시침수취약도로구간방범을억세게틀어지고장마기전에배수구정리우수오수도간소통작업을완성해야합니다인민방공공정지하주차장심갱시공등잠재적위험을엄격하게통제하고위험로후주택구하우스구역지하실등종점부위에대해사전에검사하고로후소구역개소와결부해주거안전우환을제거해야합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감음대처대비책을가일층강화하고수원과용수수요를총괄해군중들의정상적인생활생산질서를보장해야합니다수리농업등부문에서는기술일꾼을조직해전간에신입해군중들을도와시기지역수자원작물상황에맞춰감음대처관계와전간관리방안을제정해고온과감음이농업생산에미치는불리한영향을경감해야합니다각해당부문과고용단위에서는일선종업원들을관심하고과학적으로야외작업시간을배치하며더위예방및체온강하조치를시달해종업원들의신체건강과생명안전을확보해야합니다서선군관아비리위소지위소흠등시지도일군들이회의에참가했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6월2일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이홍수방지및홍수대비사업을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생명지상리념을견결히수립하고홍수방지단계를튼튼히조이며예방통제조치를세분화하고취약점을보완하며홍수방지와홍수대비각항사업을엄격하고실속있으며세밀하게잘해인민군중들의생명재산안전과경제사회의안정적이고질서있는발전을전력으로보장해야합니다장림국은선으로조수호로령구저수지하다문양평안천등지에서하천수위수질재방관리보호저수지운행촌부응급지휘등현장상황을현지고찰하고홍수방지물자비축당직제도실시응급대비책수정양성과우환지점조사정돈등상황을상시하게요해했습니다장림국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홍수방지사업은민생복지와직결되고발전의전반적국면과도관련되는만큼조금의방심이나소홀함도있어서는안됩니다홍수방지사업의엄중성복잡성과긴박성을충분히인식하고마비사상요행심리를견결히극복해홍수방지준비각항사업을선제적으로계획하고추진하며예방해야합니다저수지와하천산사태 산홍수 발생 위험 지역, 지질 재해 위험 지점, 농촌 저지대 침수 취약 지역 등 종점 구역, 관건적 지점을 대상으로 그물 방식, 용단식 조사를 전개하고 문제 대장을 구축하며 항목별 관리와 정리 체계를 시행함으로써 우한을 조기에 발견하고 처리하며 해소해야 합니다. 장림국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24시간 전담 인원 당직 제도와 지도 간부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시달하고 정보 보고 경로를 원활히 하며 강우 상황과 수위 변화, 홍수 상황을 면밀히 감축하고 조기 경보, 사전 예측을 잘해 홍수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재해 예방 및 대피 안내를 적시에 발표해야 합니다. 속지 책임, 부문 감독관리 책임을 절실히 다지고 상하 연동, 부문 협동, 전지역 총괄의 홍수방지 사업 기재를 고립 건전히 해 중특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대규모 홍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초여름날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모란호는 성화기를 맞이했습니다. 수만주의 모란꽃이 앞다퉈 피어나고 꽃향기가 만방에 넘치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을 찾아 변경향촌의 생태미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모란원에 들어서면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보라색 등 형형색색의 모란꽃들이 층층이 피어 바람이 흔들리며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룹니다. 원내 오솔길을 따라 관광객들은 꽃밭 사이를 거닐며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깁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함께 꽃바다 속에 빠져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곤 합니다. 지금은 모란꽃의 성화기이고 앞으로 작약, 백합 등도 잇따라 꽃을 피울 예정입니다. 편리한 교통과 아름다운 경치로 이곳은 시민들의 주말 휴식 명소이자 외지 관광객들이 변경해 조는 풍경을 체험하는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으며 훈촌의 향촌 관광에도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학급 축구 리그가 원만히 막을 내린 가운데 훈촌시 각 소학교에서는 교정체육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축구 활동 방식을 더욱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에서는 경기 형식을 혁신해 전문 축구 대항전을 조직 전개했습니다. 경기장에서 펼쳐진 치열한 승부는 학생들에게 기량을 겨루고 자신을 뛰어넘는 무대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경기를 통해 훈련을 촉진하고 배움을 촉진함으로써 교정축구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훈촌시 제6소학교에서는 축구 훈련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련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패스, 위치 선정, 기본볼 공제, 단체 협력 등 전문 훈련을 진행해 축구 기술을 탄탄히 다지고 협동 의식을 키우면서 축구는 학생들의 중요한 체육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경기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을 통해 성장을 촉진합니다. 축구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는 학생들의 축구 실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끈기와 불굴의 정신, 포기하지 않는 태도, 단결 협력의 우수한 품성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다양한 축구 활동을 통해 교정체육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농후화하고 있으며 5.6융합교육리념의 착지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이 깊이 추진되면서 주거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생활 품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서구역에는 좀비차가 공공공간을 점유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해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고 각종 안전 우환을 초래하고 있어 정돈이 시급합니다. 일부 로후 서구역 아파트 앞뒤 공터에는 녹이 쓸고 폐차 상태에 가까운 차량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좀비차들은 타이어가 꺼지고 차체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차량 내부에 각종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고 먼지와 거미줄이 뒤덮인 경우도 있습니다. 좀비차들이 장기간 주차돼 있을 경우 세균이 번식하고 악취가 발생하기 쉬우며 파손된 금속 부품이나 날카롭게 드러난 차체 모서리는 주변에서 뛰노는 어린이들에게 잠재적인 안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중한 공공주차 공간을 장기간 점유해 주민들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위생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광범한 시민들이 좀비차를 제때 처리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그늘의 훈촌시 사법국 공천단 훈촌시위 훈촌시 교육국에서는 연합으로 법윤 연변 교정 법률 보급행 법치 특별 강좌를 개최해 학생들이 정확한 법제 관념을 수립하고 자보 의식을 증강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양호한 교정 법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운동으로 이웃을 잇고 건강한 훈촌을 만듭니다. 2026년 제2기 전국 전민건신대회 계열 활동이자 훈촌시 제2기 사회구역 운동회가 그늘의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경기성과 흥미성을 겸비하고 전문성과 대중성을 조화롭게 결부시켰으며 연령과 참가 자격의 문턱을 낮춰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흡인해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협력을 통해 이웃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인대상무위원의당조부석이며보수인민왕추실이검사조를이끌고珲春시에와서중화민공화국흙토지보호법길림성흙토지보호조례관철시설상황에대해집법검사를전개했으며또통상구운행관리현향인대기바꿈선거관련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珲春시에서정식으로장막에진입해다양한조치병행으로홍수방지안전장벽을튼튼히구축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3일길림성인대상무위원의당조부석이며보수인민왕추실이검사조를이끌고珲春시에와서중화민공화국흙토지보호법길림성흙토지보호조례관철실시상황에대해집법검사를전개하고또통상구운행관리현향인대기바꿈선거관련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연변주인대상무위원의당조석이며주임인최홍성조당위부석이며珲春시당위석이시범구당사위원회석인림소림珲春시인대상무위원회당조석이며주임인리강등이상술한활동에참가했습니다珲春통상구에서검사조는입경대청검사장소를살펴보고입경화물여객수화물물품검역검사주요화물통관안전보장통상구기초건설등관련상황을상세히요해했습니다검사조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통상구공공위생검역감독관리를지속적으로강화하고선전교육활동을상시적으로전개하며외래유해생물의전입을효과적으로방비함으로써공문생물안전장벽을튼튼히구축해야합니다통로건설을갈층강화하고통상부의경영환경을최적화하며수출입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해대외무역의고품질발전을부단히촉진해야합니다경신진방천촌인대대표의집에서검사조는현향량급인대기바꿈선거인대대표연락소대표직책이행등해당정황에대해참답게문의했습니다검사조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기바꿈선거사업의정치립지와사상립지를제고하고당의령도를견제하고민주를충분히발행하며법에따라엄격하게업무를처리하는것을기바꿈선거사업의전과정각단계에관통하고대표정치자질렴결구조심사를엄격하게파해질적으로현향량급인대기바꿈선거사업을완성해야합니다경신진방천촌에서검사조는또흙토지보호사업등정황에대해요해했습니다검사조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국가식량안전에중대한정치책임을견결히짊어지고흙토지보호장기효과기제를건립건전히해경작지보호선을튼튼히수고해야합니다선전교육을가강하고전사의흙토지보호의식을갈증증강해흙토지를소중히여기고흙토지를보호하는양호한분위기를조성함으로써군중들이흙토지보호행동에적극참여하도록인도해야합니다다음소식입니다홍수를방지하고홍수침수재해를

경감하며 인민 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수호하고 경제사회의 정상적인 운행질서를 보장하고자 중화민공화국 홍수방지법 길림성 홍수방지 조례에 근거해 훈촌시에서는 장마진입 통고를 발포하고 장마기 예방통제 사업을 전면적으로 포체했습니다. 이는 정식으로 장마기에 들어섰음을 표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훈촌시의 매년 장마기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중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주요 장마기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훈촌시 홍수방지 지휘기구에서는 장마기 시간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것을 선포할 권리가 있습니다. 홍수 상황의 발전에 근거해 훈촌시 인민정부에서는 긴급 홍수 방지기에 진입한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각 향진 가도에서는 홍수방지 사업 행정수장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훈촌시 홍수방지 지휘기구 각 성원 단위 및 관련 단위의 지도 일꾼은 홍수방지 일터 책임을 전면적으로 시달아야 합니다. 규를 검사 감찰 정부 독찰 부문에서는 규를 검사와 감독 검사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훈촌시 홍수방지 지휘기구 성원 단위에서는 홍수방지 책임제 시달, 당직 근무, 소후 상황 통보 등 종점 사업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각 성원 단위에서는 24시간 당직과 지도 일꾼 근무 인솔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합니다. 조기 경보 예방 통제 면에서 훈촌시 홍수방지 지휘기구에서는 응급, 수리, 기상 등 여러 부문을 총괄해 연합 협상 기재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홍수 상황을 연구 판단하며 정확하고 적시적으로 조기 경보를 발표해야 합니다. 각 향진 가도에서는 조기 경보 방송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홍수 방지 조기 경보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시적으로 홍수 방지 위험 우환에 대한 조사를 깊이 전개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합니다. 각 소방 종합 구조 대오, 전업 홍수 방지 긴급 구조 대오, 업종 긴급 구조 대오, 군중 홍수 방지 감음 대처 대오는 제때 훈련을 조직하고 긴급 구조 준비를 잘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긴급 구조를 전개해야 합니다. 이 밖에 수무 부문에서는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홍수 방류로의 장애물을 제때 청대해야 합니다. 주택건설 부문에서는 도시 배수와 침수 방지 시설의 순찰, 유지 보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구역 교통 조직, 소통과 응급 대피 등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긴급 홍수 방지기에 훈촌시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기구에서는 본 지역의 각 관련 단위와 개인을 조직 동원해 홍수방지 긴급 구조에 투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지휘에 복종하고 인민정부 홍수방지 지휘기구에서 분배한 홍수방지 긴급 구조 임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기층 7위의 내생 동력을 활성화하고자 훈촌시 해동가도 림은 사회구역에서는 혁신적으로 작은 꿀벌 문명도시 건설 포인트 마켓을 출범하고 포인트 정기 교환을 유대로 문명 행위를 결량화하고 경력 기재를 구체화해 택배 기사, 주민 군중 등 다양한 계층이 주동적으로 사회구역 7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작은 포인트로 큰 문명을 이끌어냄으로써 공동 건설, 공유의 사회구역 7위의 새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해동가도 림은 사회구역에서는 골목골목을 누비며 민생 상황을 잘 아는 직업 우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배달 기사와 택배원들이 배송 중 틈틈이 서구역 쓰레기 적치, 벽면 소광고, 시설 파손 등 문제를 사진으로 촬영해 사회구역 격자원에게 즉시 제보하도록 격려하고 있는데 유효한 제보 한 건마다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사회구역에서는 또 공동주재 건설 단위와 연합으로 환경위생 정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 택배 기사들이 주동적으로 참여해 벽면 소광고 제고, 녹화대 쓰레기 수거, 전동차 주차 규범화 등을 분담해 진행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문명 리념을 실천합니다.

0: 리더로서 포인트 기재가 가진 강력한 인솔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꿀벌 문명도시 건설 포인트 마켓이 출범된 이래 해동가도 림원 사회구역에는 전민 참여, 공동 건설 공유에 양호한 문명도시 건설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택배 기사, 배달 기사들은 주동적으로 문명 관찰은 우한 조사원으로 됐고, 주민 군중들은 환경 정돈,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해 이웃 간 서로 돕고 공동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면서 사회구역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비문명적 행위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층 치리 효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대학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험장에 갈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훈천시에서는 대학 입시 기간 수험생 무료 승차 편민 조치를 출범해 공공교통 봉사로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길을 보가 호황하게 됩니다. 대학 입시 기간 전시 모든 상규적인 공공버스는 대학 입시 수험생들에게 무료 승차 정책을 실행하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본인의 대학 입시 수험증만 제시하면 시내 운행 중인 모든 버스를 무료로 탈수 있습니다. 훈천시 공공버스 유한책임 회사에서는 시험장 주변의 공공버스 로선을 사전에 정리하고 시험장을 경유하는 로선 버스에 배차 간격을 축소해 실제적인 봉사로 수험생들이 여유롭게 시험에 대응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조력할 방침입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6월 1일 훈천시 하남가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하남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 안강대약방과 연합으로 자원봉사로 이웃과 함께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의 터전 구축, 편민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세심하고 따뜻한 편민 봉사를 주민들의 집문앞 마음에 전했습니다. 활동 현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애심 의무 진찰과 공익 건강 검진 구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질서 있게 주민들의 혈압을 측정하고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점검했습니다. 애심 리발 구역도 많은 주민들이 찾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하고 세심한 봉사 태도로 매 주민의 머리를 정성껏 깎아주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 의류 수선 구역 역시 분주했는데 봉사자들은 능숙한 기술을 바탕으로 고장난 가전제품을 점검 수리하고 해진 옷을 정성껏 수선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속 실제 난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서 흐렸다 맑았다 더웠다 서늘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장단 맞추기 참 힘듭니다. 감기 걸리기에도 딱 알맞는 날씨죠. 옷 입기도 무척 까다롭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른 센스 있는 옷차림으로 건강도 챙기고 맵시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신선한 남재를 많이 섭취하시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천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19도. 춘화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6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18도. 양포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18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3도, 최고 기온은 19도. 경신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18도. 반석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19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19도. 영안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20도. 밀강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19도. 방천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기온은 19도.